잠이 그 잠이야. 오비세메 모아님 왜 안고 에마노 응? 왜 반수 에이 에마네 에뉴미아에 구치 아주머니 한번 비워 에이 에이 페미아메 파밍 구제아메 뭐페 구치 아주머니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Konoa, wale ho, konongu kaya. Konoa onswa, onswa mubi meswa. Nihue hie hie, lwa dena mfiyo. Kuni biyana ubuwefu.